0: 신기 넘버 링게 저 다른 아주 내림나 토마 순주에 탄 다른 데서 빠사 얘기 매번 다니 치부 간디 치고 순외 칼로블라 뒤에 담주에 카탕 니롱치리 투데라네 또나 왜 셰프셰카지에 세나 그래 난저 내림 토마 고치슈교 최다 시리게 내림 콩 나와 용기 우치 도알하다 제베 치노 고세키메 개요봉 부탐체 켄체 시과 첨부 초네 가든체 나오에 투제 첨베 왕지 숭지 영년도 쉬고이
1: Continue.

근데 삼시에다 두다 속이 걸 로종 도된 기 토스 낭두 코랑 통시 유야가 낭 타주 낭 외다 메카 콩기 로데 남라 코와 로바 랭기 요바데스 치다 르수에다 케와 리부체 간다시 인종 라인 총세 농바 데이나 삼주당 라차 소기 코와 로바 랭페 니가 용시바데스 간디 토항 데타 주 요바데 야가 간다시 나야 수수 야하기 개부담바 텐조 토라 두툰 도낭 체네 일폭수 유야 요마리스 나랑초 타테깝라 무체기 토네 콩기 콜라 렉베 니고기 롭데 남고기 레 렉베 니고기 롭데 덴다네 간데지 페나 타깝슈 유나 콩네 캉 투니보 남기 레 간디 지라 쿠투 슈바 토라 동고야 고요 마레스 타바 콩기 삼샤라 무메 독담 타부 차셰 제바 레스 메타 데규와 동국이 레스 레규 데네 레 라부 요마레 마세 다리 상기 실레 낭항 콩기 친데 시적 수수 케벤 토 페조 모차 빵네 치기 요바 레 데데 콩기 토 라리아 두둔 롭돈 레보 제발라 가니 치셰야 윤냥 쇼진 신뢰 난게 초단 대매 사주 리시 각단 링루 진배 케준 각 초공기 톡 롭데 요탑라 강예 강례 하고 수바데스 야 미가시에네 반디 졸랄네도 간디지 탄 템바탕 양 간디지 네루 초단 템바 속 지기 요바네 대매 기 리시데스 고치 댕이기 책례 나당기 발라 개발 결대 유치 제보 참례 매즈 개월림보 초네즈 네로라 친남 슈바탄 다가 나신 개부 삼의 로중 탄네 네로네 콩랑 구체 마신 콩기 숭쉐 나와 데이 칭돈라 도낭당 딱제 제답 책이 마리스 네루 초네 숭쉐 낭라 숭요바 콩랑기 강예 네당 된다 중화 네 간디지 네 뜸베 람 상보 대단 타데 치발라 떼네 레시 세부 숭나 요바 네 간디지 콩랑 슈베 갑 야게 링 룽바 최근 최근주 나유 식차바타 마세 로도 사진기 힌두타 진타 눕종 개갑네 로종 타 깨르베 쉐싱기 지조 공매 미망고 식다 카제타 앵로 인덴 속이 구지 카다 마르베 람두 도베 레체 속네 꺄 콩라 꾸주 슈치 나유바데 간디 저 다니 첨부 콩네 미체 둘람 데리 콩투 마네 렉샤 칙도 두베 타블라식 뜨나와데 니웨 두소 마베 고티 칼막스 퓨베 고티 센숭 갱 타블람 된다 땡여바 Then you have a maris, kongla, kunju, nangen chu, kongla, rishun, kanda, shikang, chisu, mache, kengi, chiri, ken, shikta, wome, sonam, shingle, la, iche, yuken, tang, sumbo, ne, tuba, zamgi, benjo, kebatan, chugi, guti, sok, re, segi, yore, kongi, gongju, denjo, ne, chigan, deba, Mes, Kala, Sena, Dani Chimbo, Dani, Kanda, Shigin, Mes, Gol, Chishi, Shiksa, Tang, Chishi, Chigune, Shindu, Ne, Gavodis, Gandhiji, Gol, Jucha, Kanda, Shigin, Rung, Jucha, Denjo, Che, Demba, Sheji, Che, Demba, Gola, Kanye, Chishi, Ne, Demba, Mayim, Be, Chiga, Dede, Kanye, Tog, Kanyen, Gandhi, Konyin, Sungbe, Jusha, Tenjo, Han, Che, Demba,

아 망고식 내 체리 내 표주 상부 만나와 체네 주친 춘자 소야 다 야갑 지기지라 체네르게 타랑타 미 셈기 난지낭 망닥 게탑 코나 표주 체리여바데 년가 챙기 투입값 된다 용두 탕 랑초 라양 간디 칼롭라 토낭 낭구 샤기 여리 콩네 Chulu, de tangs, de yin shi su du mash jimba chulu changme nangne lekcha dupne dowa miri chi la chulu chikta cheri tokhang kongne dowa mii keben la menbe tabla pechu yongtabgi leshi satsam na yoba res cheri de la chi shukki kenchoki netang chikpo mayimpal nangi mi semtang cheyo rikne shiki yimpa kongne ngunji na yopa le deten ngotelki tohne shuna kongne dowa mi chutimtang chichoki cheri keba shiki kongki tablam te tarinsangi jamli nangi micho mangshin pe kanye tata setup shuba lasu tanda singe naba tenge chola tari de pas de sa pasa ni ke me pata ni chibu ga di chho ke sung we ka dobla de be lerim thama tho gandi ji ge gomshe ko la tam je do cham she ngi de shu cha ba ta pi she ngi de shu ju phe ki pho mo se be pi she ngi de shu gi se ro nang 테다 잡지 야가 가셔야 지원 우리 가는 건 주위 벽에 내림 찾아야 유도 슈자위 나버 링게 총아 주 내림 세서 나버 투지 슈주다 상이 양 추조지다 까면가 동안 주 내림 도끼야 누지 슈구인 슈데 자구